누가 한번 목하나 가 임마 부리하면 지가 모치면 나 군인이 아와만 달라 견이랑 가가만 티나 군인이 와노 오바치 아리아요 오바치 아리아요 오바치 아리아요 오바치 아리아요

혼이다 나 혼이다 안돼 자가 이마 가스 후이즈 아오 게나 후주미자 시게나 후암 자가 아오 가디언이 스키냐 후니언 과주하라 가다가 강후레트 시게나 후암 후암 후주미자 뭐스 와카티 문동고